0: 이렇게 겨우 워크업이야. 무릎 먹거라.
1: I'm going there. Don't you want to go too?
0: 이사회는 예무파카 비름빈 상가원의 부지리도 아무 센터.
2: Star Times, the new home of

0: 이제 겨우 워크업이야. 그럼 먹거라.
1: 신발딱스
2: 가래 개들하고 신발딱스 개들하고 신발딱스 잡아서라 잡아다서 잡아구선 빠가 잡아간데 구선 여기나
3: 야보
2: 그럼서 신발딱스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구바아라 전주쿠아타 뇨브레치 마마 오마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빠가 치와냐마쿠운디 바토베와 내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신발딱스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스
4: 조금해 주세
5: 억사우시
4: 난게 트랩이라 왔나니네 쥬쥬
2: Akajanja kava kazi katiaba kana katenga faba shaja tulazewa
4: mukaya katenga ge
6: oh shine no victor rose